0: 노부나 대사님 덴보세요. 我라와 어후코데 대키도 쏘크 아나다노 헨다와 타다시데스.
1: 하이!
2: 一定要准时送到。
3: 走，去吧。
4: 沈连长回来了。
2: 沈连长，情况怎么样？
3: 鬼子在鄂湖口受埋伏。
2: 二连，
3: 二连怎么了？
2: 都吸收了。
3: 啊，
2: 二连长呢？
3: 也吸收了。
2: 哎呀，他娘的，这小鬼子！